내 곡 많이 되게 야 My bad thought 내 곡 너무 많다 우리 알루야 내 뒤에 빌려 바라는 사람들 ég ætla að reyna að treysta á vöðum minni núna